오토바이 부속품, 금속 공구, 야외 운동용품, 반려동물용품, 화장품, 장신구 문화창의 상품, 완구 오락용품 등 10대 조류 품목으로 확장됐습니다. 다원화된 상품 구조는 산업사슬의 집결 발전을 더욱 초동해 업무 규모와 발전 지려에 동반 상승을 실현했습니다. 혼존 다국 전자 상거래의 비약적인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종합보조부의 수출입 무역액은 166억 5천만 원에 달해 처음으로 1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전성 대외무역 성장의 새 엔진으로 됐습니다. 반년 만에 다국 전자 상거래의 단일 무역액이 앞당겨 1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혼촌에서 변경의 지리 위치와 종합보조부, 종합시험구의 정책 중첩 효과를 깊이 발굴한 결과입니다. 2024년 말 혼촌 세관에서는 동북에서 솔선적으로 1210 보쇄 수출 모식을 실시해 기업들이 구역 진입 즉시 세금 환급 정책을 향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혼촌은 도로 더하기 철도 더하기 항공 다원 운송망을 구축하고 체조의 대로시아 대종소포 전용선 및 동북 첫 다국전자 상거래 TIRO 업무를 개통했으며 8만 평방미터 해외 창고를 건설해 전사슬 물류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다국전자 상거래의 상품 수출과 함께 뜨겁게 달아오른 것은 입경 소비입니다. 2025년 9월 1일 길림성 경유의 여객 쇼핑 출국 세금 환급 정책이 정식으로 실시되면서 혼촌 통상구는 전성 제1진 세계 출국 세금 환급 통상구 중의 하나로 됐으며 중국은행 길림성 분행에서 여객 검사 청사 출경 대청에 세금 환급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15일부터 러시아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서 무비자 도하기 세금 환급 이중 혜택이 빠르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연변주의 출국 세금 환급 매장은 25개로 확장됐으며 올해 1월부터 5월 세금 환급 신청서 979건이 발급돼 정책 시행 초기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혼촌시 도시구역에는 이미 구매 즉시 환급 매장이 8개가 있어 러시아 관광객들은 상가 현장에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무비자로 입경 30분 세금 환급금 입금 10분을 실현했습니다. 다국전자 상거래 무역액의 안정적인 상승은 혼촌 다국전자 상거래 산업의 발전 활력과 거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국 세금 환급과 무비자 정책의 협동적인 추진은 통상구 문화관광 소비에 새로운 성장의 공간을 열어주어 수출입 쌍방향에서 성과를 거두어 지역 외향형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혼촌시 각하도 사회구역에서는 일련의 특색 문화체육 활동을 정성껏 기획하고 문예 공연, 취미 경기 등 형식으로 이웃 간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이웃이 화목하고 행복이 넘치는 기층 민생의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혼촌시 신안가도 장안사회구역 활동실에서 농후한 문화예술 분위기 속에 사회구역 무용대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역에서는 공익 무용교실, 취미 요희 등 문화체육 활동을 조직해 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더 풍성하게 하는 동시에 이웃 간의 거리를 좁히고 정을 더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혼촌시 하남가도 양광사회구역에서는 양광운동, 행복동행 제3기 이웃취미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참가 신청을 했으며 경기장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는데 레저 운동 속에서 공동건설, 호조, 이웃 간 정이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혼촌시 경신진 방천촌 채집부락단지가 딸기 채집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신선하고 달콤한 딸기가 성숙해 들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단오절 관광의 새로운 선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채집부락단지에 들어서면 달콤한 딸기의 향기가 물씬 풍겨옵니다. 일학마다 무성하게 자란 딸기 넝쿨이는 빨갛고 통통한 열매가 가득 매달려 풍수의 희호를 안겨줍니다. 단지에서는 방천촌의 독특한 기후와 토양의 우세를 발판으로 녹색 재배 관리 모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여러 품종의 과일과 채소 재배 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과일과 채소 육성과 개방 채집을 추진하고 향촌 농업 관광

종합의 업태를 지속적으로 풍부히해 농촌 레저 관광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교체돼 버려지는 폐 가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장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 쓰레기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이 무질서하게 쌓이는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 환경과 질서를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소방 안전 우환도 존재합니다. 그늘의 기자는 훈촌시 룡운 화부 서구역에서 취재 시 일부 구역에 여전히 쓰레기를 마구 쌓아두고 위생 사각지대가 철저히 정리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보면 잡동사니를 제멋대로 쌓아두고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비교적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서구역의 전반 면모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일상 환경 관리 요지와 군중 위생 의식에도 여전히 취약 환절이 존재함을 드러내고 있어 집중 정돈 개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환경 정돈은 한 사람의 힘만으로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 부문에서 주동적으로 담당하고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각적인 관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한 마음으로 나 자신부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우리의 삶의 토선을 함께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가 깨끗하고 질서있으며 생태 환경이 양호한 아름다운 가원을 건설하기 위해 전민이 힘을 모읍시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전성인삼산업복지선전관찰계례활동가동및제1기양성반이개강했습니다올해의혼촌시에서는정책중첩효과를효과적으로발휘하고혼촌통상구다국전자상거래와출국세금환급사업의협동발전을추진한데서다국전자상거래무역과외국인관광객쇼핑출국세금환급두개방면에서좋은성적을거두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전성인삼산업복지선전관찰계례활동가동및제1기양성반이그늘의장춘에서개강했습니다12기길림성통협주석이며중국브랜드건설적준의인삼브랜드수석전문가인강탱김성당위부석이오혜용성인대상무위원회당조석이며보조임인고광빈이개강식에참석했습니다부성장요희가개강식을사회했습니다성사법청성인삼산업전담반관련책임일꾼이법치로인삼산업의고품질발전년도중점사업임무를호황하는것을둘러싸고각각주제발언을했습니다이번계례활동은새로수정한길림성인삼산업조례를깊이있게관찰실시하도록추동하고전업종에서진실한물건과실속있는가격양질의좋은가격발전방향을확고히수립하도록인도하며법치의역량으로시장질서를교마하고브랜드신용을보호하며산업활력을불러일으키는데그취지를두었습니다양성수업은습관평법치사상시장질서규범성실체계건설전용사례해석및인삼산업의고품질발전등내용을둘러싸고전개됐으며성직속관련부문각시현분관책임동지및중점기업대표를대상으로체계적인수업을진행했습니다이번인삼산업법치선전관찰계례활동은전성각현시및중점인삼거래시장을지속적으로피복하며전문양성법률보급선전등방식을통해조례정신이기층과각종경영주체에직접도달하도록추동하게됩니다다음소식입니다올해의혼촌시에서는정책중첩효과를효과적으로발휘하고혼촌통상구다국전자상거래와출국세금환급사업의협동발전을추진한데서다국전자상거래무역과외국인관광객쇼핑출국세금환급두개방면에서좋은성적을거두었습니다6월10일까지혼촌다국전자상거래상품무역액은104억원에달해동기대비 106% 증가했으며반년앞당겨105억원관문을돌파했습니다올해5월말까지외국인관광객쇼핑출국세금환급신청금액은109만원으로지역외향형경제의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아래 연변뉴스 보도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훈촌 종합보시구 물류분배중심 변경 창고에는 로 주소가 찍혀진 소포가 정밀하게 적재되어 있고, 노동자들이 물건 선별, 포장, 발송장 붙이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들어온 다국 전자 상거래 화물이 당일 도착, 당일 발송을 기본적으로 실현해 러시아행 물류 소요 시간은 7일 내지 10일로 단축됐습니다. 훈촌 창달 전자 상거래 유한 회사는 올해 1분기 수출 총액이 50억 원에 달했고 상품 품목과 수량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자회사인 훈촌 의성 국제 물류 유한 회사도 유사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목전에 훈촌 종합 보시구 다국 전자 상거래 구역 일공 무역액은 83억 8천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114% 증가했으며, 1위 일공 무역액은 3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236% 증가했습니다. 거래 상품은 최초 소수 품목으로부터 가정용품, 의류, 디지털 전자, 오토바이 부속품, 금속 공구, 야외 운동용품, 반려동물용품, 화장품, 장신구 문화창의 상품, 완구 오락용품 등 10대 주류 품목으로 확장됐습니다. 다원화된 상품 구조는 산업사슬의 집결 발전을 더욱 추동해 업무 규모와 발전 지료의 동반 상승을 실현했습니다. 훈촌 다국 전자 상거래의 비약적인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종합보시구의 수출입 무역액은 166억 5천만 원에 달해 처음으로 1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전성 대외무역 성장의 새 엔진으로 됐습니다. 반년 만에 다국 전자 상거래 단일 무역액이 앞당겨 1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훈촌에서 변경의 지리 위치와 종합보시구, 종합시험구의 정책 중첩 효과를 깊이 발굴한 결과입니다. 2024년 말 훈촌 세관에서는 동북에서 솔선적으로 1위 10 보시의 수출 모식을 실시해 기업들이 구역 진입 즉시 세금 환급 정책을 향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훈촌은 도로 도하기 철도 도하기 항공 다원 운송망을 구축하고 체조의 대러시아 대종소포 전용선 및 동북 첫 다국전자 상거래 TIRO 업무를 개통했으며 8만 평방미터 해외 창고를 건설해 전사슬 물류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다국 전자 상거래의 상품 수출과 함께 뜨겁게 달아오른 것은 입경 소비입니다. 2025년 9월 1일 길림성 경유의 여객 쇼핑 출국 세금 환급 정책이 정식으로 실시되면서 훈촌 통상구는 전성 제1진 세계 출국 세금 환급 통상구 중에 하나로 됐으며, 중국은행 길림성 분행에서 여객 검사 청사 출경 대청에 세금 환급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15일부터 러시아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서 무비자 도하기 세금 환급 이중 혜택이 빠르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연변주의 출국 세금 환급 매장은 25개로 확장됐으며, 올해 1월부터 5월 세금 환급 신청서 979건이 발급돼 정책 시행 초기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훈촌시 도시구역에는 이미 구매 즉시 환급 매장이 8개가 있어 러시아 관광객들은 상가 현장에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무비자로 입경 30분, 세금 환급금 입금 10분을 실현했습니다. 다국 전자 상거래 무역액의 안정적인 상승은 훈촌 다국 전자 상거래 산업의 발전 활력과 거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국 세금 환급과 무비자 정책의 협동적인 추진은 통상구 문화 관광 소비의 새로운 성장의 공간을 열어주어 수출입 쌍방향에서 성과를 거두어 지역 외향형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훈촌시 각하도 사회구역에서는 일련의 특색 문화 체육 활동을 정성껏 기획하고 문예 공연, 취미 경기 등 형식으로 이웃 간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이웃이 화목하고 행복이 넘치는 기층 민생의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훈촌시 신안가도 장안사회구역 활동실에서 농후한 문화예술 분위기 속에 사회구역 무용대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역에서는 공익 무용교실, 취미 유희 등 문화체육 활동을 조직해
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동시에 이웃 간의 거리를 좁히고 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하남가도 양광사회구역에서는 양광운동, 행복동행 제3기 이웃추미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참가 신청을 했으며 경기장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는데 레저 운동 속에서 공동 건설, 호조, 이웃 간 정이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경신진 방천촌 채집부락 단지가 딸기 채집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신선하고 달콤한 딸기가 성숙기에 들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단오절 관광의 새로운 선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채집부락 단지에 들어서면 달콤한 딸기의 향기가 물씬 풍겨옵니다. 일양마다 무성하게 자란 딸기 넝쿨이는 빨갛고 통통한 열매가 가득 매달려 풍수의 희호를 안겨줍니다. 단지에서는 방천촌의 독특한 기후와 토양의 우세를 발판으로 록색 재배 관리 모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여러 품종의 과일과 채소 재배 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과일과 채소 육성과 개방 채집을 추진하고 향촌 농업관광융합의 업태를 지속적으로 풍부히 해 농촌 레저 관광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교체돼 버려지는 폐 가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장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 쓰레기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이 모질싸게 쌓이는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 환경과 질서를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소방 안전 우환도 존재합니다. 그네리 기자는 훈촌시 룡문 화부 서구역에서 취재시 일부 구역에 여전히 쓰레기를 마구 쌓아두고 위생 사각지대가 철저히 정리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보면 잡동사니를 제멋대로 쌓아두고 환경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비교적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서구역의 전반 면모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일상 환경 관리 요지와 군중 위생 의식에도 여전히 취약 환절이 존재함을 드러내고 있어 집중 정돈 개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환경 정돈은 한 사람의 힘만으로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 부문에서 주동적으로 담당하고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각적인 관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한 마음으로 나 자신부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우리의 삶의 토선을 함께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가 깨끗하고 질서 있으며 생태 환경이 양호한 아름다운 가원을 건설하기 위해 전민이 힘을 모읍시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6길림은행연변주현시축구리그가개막됐습니다珲春시홍색7월당의은혜구가군중별빛대무대활동이지속적으로뜨거워지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7월5일2026길림은행연변주현시축구리그개막전이珲春시에서열렸습니다이날珲春시경기장은뜨거운열기로가득했습니다오후2시많은기대속에서개막식이정식으로시작됐습니다현장에서는珲春시각가두대표발해고진공연단이다채로운공연을선보였습니다출연진들은힘차고열정적인무대를통해연변인민들의단결분진하고태평성대를함께경축하는웅장한기상을보여주었으며관중들의뜨거운박수갈채를받으며경기장분위기를한층고조시켰습니다력동적인입장음악이울려퍼지는가운데각대표팀의기수가차례로입장하며연변축구리그의활력과풍채를충분히보여주었습니다이어서주정협주석조금성조당위부석이며珲春시당위서기림서림이2026길림은행연변주현시축구리그대회명칭후원사인길림은행과협찬사인배기맥주대표에게감사패를수여했습니다이어서조인대상무위원회주임최홍송이2026길림은행연변주현시축구리그개막을선포하자경기장을가득메운 18,000명의관중들은뜨거운환호와박수로개막을축하했습니다맑은호각소리가경기장전역에울리자개막전이정식시작됐습니다대결양팀은珲春시대표팀과안도현대표팀입니다경기장에서양팀선수들은왕성한기세와앙양된투지로공격과수비의호흡을잘맞추었고인터셉트패스슛등멋진순간들이끊이질않아현장관중들에게볼거리가풍부한경기를선사했습니다치열한경쟁끝에마지막으로珲春시대표팀이4-0으로안도현대표팀을이기며순조로운첫승리를거뒀습니다경기후림소림은또珲春팀운동원과코치들을친절히위문했습니다이번축구리그는주체육구각현시정부에서공동주최하고전주8개현시에서각각1개대표팀을조직해경기에참가하도록했습니다리그가정식개막함에따라앞으로2달여간8개대표팀이각현시에서치열한경쟁을펼치며연변축구만의열정과꿈을함께펼쳐가게됩니다주급지도일꾼들인류신강서경량박군봉장림국진공뢰리강조직속해당부문주요책임동지각현시당위혹은정부주요책임동지珲春시당위시정부시인대시정협시범구지도일꾼들이개막전활동에참석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연일珲春시홍색7월당의은혜구가군중별빛대무대활동이지속적으로뜨거워지고있습니다상시화해민공연정감있는군중무대는홍색선율이변방의밤하늘에울려퍼지게하면서여러민족군중들이한마음으로당을향하고단결분진하는앙양된풍모를보여주고있습니다한여름밤시원한바람이얼굴을스치고찬란한조명속에서珲春세기광장의인기는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습니다군중들이즐겨듣는문예공연이번갈아상연되고각자특색있는문예종목이홍색문화민족단결문화와기층군중문화를깊이있게융합시키면서친민해민낙민의광장공연을담채로당건설로마음을이어주고여러민족이함께즐기는문화플랫폼을구축했습니다백성들은자신의무대에서공연하고홍색온정은민심을따뜻하게합니다공연에참가한군중들은자발적으로연습하고열연하면서소박한공연으로당과조국에대한사랑고향에대한깊은정을토로해수많은시민과관광객들이발길을멈추고관람하면서여름문화의향연을공유하도록했습니다요에따르면이번珲春시홍색7월당의은혜구가군중별빛대무대활동은7월한달내내진행되며매주금요일토요일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세기 광장 군중 대무대의 정시의 공연을 시작해 평범한 시민들에게 고품질 몰입식의 문화 향연을 지속적으로 선사하게 됩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7월 5일 2026년 연변주 현시 축구 리그 첫 경기가 훈춘팀과 안도팀 사이에서 전개됐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넘치는 녹색 잔디 경기장에서의 대결은 훈춘 특색의 응원단 공연, 문예 공연과 어우러져 현장 관중들에게 시각적 충격과 경기의 열정을 일체로 한 문화체육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경기장 현장은 자리가 꽉 찬 새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개막 신호음이 울리자 양 팀 선수들은 사기를 올리며 전력을 다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매번 공격과 수비의 조난, 돌파와 격돌은 속도와 힘이 넘쳐 운동 경기에 뜨거운 투쟁 정신을 전시했습니다. 멋진 장면이 끊이질 않았고 관중 속에서는 박수와 함성, 환호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두 지역 응원단이 함께 어울려 서로 응원하면서 현장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훈춘 변경도시의 특색을 충분히 전시하고자 훈춘시에서는 자체 응원단 진행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중 킹크랩 응원단은 훈춘의 킹크랩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에 맞춰 재미있고 독특한 분장으로 변경 특산물을 생생하게 표현해 인상 깊고 눈에 띄었으며 명태 응원단 단원들은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 민속 복장을 입고 연변 조선족 민속의 운치를 탁월하게 보였습니다. 특색 응원단의 응원 외에도 경기 주최 측에서는 다채로운 전용 문예 공연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독특한 민속문의 들목들이 화려하게 펼쳐져 력독적인 리듬과 아름다운 춤으로 현장 열기를 불태웠고 중간 휴식 시간에는 민속 가무와 활기찬 공연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관중들이 경기를 보면서 훈춘의 농후한 민족 문화적 내포와 독특한 변경 도시의 매력을 깊이 감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7월 5일 2026 연변주 현시 축구 리그가 훈춘에서 정식으로 개막됐습니다. 특색이 선명한 상어무역 문화 활동이 동시에 시작돼 체육 플랫폼, 문화 공연, 상어무역 동력 부여, 융합 발전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경기장 밖에는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표준적으로 만든 전시대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돼 조선족 전통 수공업, 민속 문화 창조, 특색 있는 무형문화 유산 전시품과 연변 음식을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관중들은 경기를 응원하는 틈틈이 각 전시대를 오가며 농후한 정감 속에서 훈춘의 독특한 문화적 매력을 감수했습니다.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 마련된 추첨 활동이 다시 현장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당첨된 관중은 살아있는 킹크랩 한 마리를 현장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변경도시 특유의 특별 상품은 경기와 관중 사이의 거리를 좁혔을 뿐만 아니라 킹크랩의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가 록지 경기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했습니다. 활동이 규범적이고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훈춘시에서는 상가 자질을 엄격히 심수하고 우수하고 규정에 부합되는 상가만 선별해 입주 경영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소비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경기와 함께 전용 소비 할인 쿠폰도 함께 출범해 경기로 소비를 유입하고 다양한 혜택으로 동력을 부여하며 문화체육 소비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진정으로 체육이 인기를 모으고 문화가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상업이 활력을 증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모두가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아름다운 향초는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연휴일마다 단거리 향촌 관광과 교회 나들이가 수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데 사람들은 향촌 특유의 정취를 느끼며 푸른 산 맑은 물, 아름다운 전원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훈춘시 마천자향 오일촌에 위치한 이루와 야외 꽃이 구이점에 들어서니 어른들이 텐트 안에 둘러앉아 구이를 즐기며 맥주를 마시고 아이들이 곁에서 뛰어놀며 자연 속에서 여유롭고 편안한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다문양 신하촌에 위치한 화정 캠핑장도 마찬가지로 활기가 넘칩니다. 바람이 선선하고 햇살 따뜻한 날 가족과 친구들을 초청해 도시의 소음을 떠나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자연과 직접 어울리며 최고의 분위기를 만끽합니다. 현재 모두들 앞다퉈 야외 잔디밭 산골 계곡가로 찾아가 자연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시간을 즐깁니다. 캠핑 열기는 식지 않고 계속 다채롭게 발전하며 농업 문화 관광 산업과 심층적으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더 풍부한 체험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적막했던 향촌마을 곳곳에 생기와 활기가 넘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2: 下面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乱世枭雄》。
3: 张作霖绑了自来红的票，也严惩了程大晃，气可是出来了，但是惹了麻烦了。张作霖每天是心惊肉跳，站立不安，总觉着这个事儿完不了。 甚至睡觉都睡不扎实。可是过了一阵子，风息浪静，没发生什么事儿。逐渐的呢，张作霖的心呢就踏实下来了。搞耳朵一摸，没事儿。怎么回事呢？原来程大晃是报了案了。 官府也派人调查，但是那阵儿的官府胡了八通，也没什么证据。后来就断言，肯定是辽西的人干的，杜立三手下的人干的。敢找杜立三吗？所以这个事儿就不了了之，成为悬案。张作霖捡个便宜。
4: 心里这个乐呀，没事儿了。下一步干什么呢？全家人已经同意把姐姐大兰许配给好心人王大发。都那么大了，得操办这婚事，家里外头就张作霖一个人忙活。他让王大发、邢丽萍在家收拾房子。
3: 他呢，揣着银子赶奔海城，给姐姐买嫁妆。临行之时，张作霖把六轮枪带到怀里了，又带了20发子弹。这是为什么呢？张作霖总觉着随时随地都可能发生意外，实在不行，拉出家伙我就拼命。 这护身符我不能离开，当然，我也不能拿它随便捅娄子。带好了银子，家里头做了安排，起身到海城。一进街呀，张作霖颇有所感呐，海城啊，海城，咱们可有缘分呐，就在我这一生之中。 我也不能忘了在海城发生的事情。我还在这蹲监坐过狱，好久没把命扔在这儿。哎，这次我又来了，所以呢，他在大街溜达两趟，看了几样好家具，价钱也比较公道。张作霖就定下来，心说一会儿我走的时候雇辆车，把这家具和东西拉着。 就不虚此行。没吃饭呢，找地方先喂喂肚子吧。他又来到海味馆，捡了个座，往这一坐呀，张作霖心里头又翻开个了。为什么呢？又想起往事来了。前些日子跟大哥邢丽萍到这儿吃饭，巧遇汤二虎和杜老派。 我严惩了韩九阳，哎呦，那个篓子捅的可也不小啊。 要没有汤二虎他们帮忙，我这条小命就活不到今天。哎，人这一辈子不好混呐。他要了俩菜，另外张作霖不会喝酒，因为现在入了冬了，天儿挺凉，他也要了二两酒暖暖肚子。结果吃完这顿饭呢，这酒喝就有点过量了，迈步一离开饭馆，张作霖就觉着头重脚下发轻，哎呀，后悔不该喝酒。张作霖往前走着，就走到火神庙大街石头牌楼下边，抬头一看呢，呀，怎么围着这么多人？张作霖到近前一看，闹了半天，牌楼的大柱子上贴着一张明晃晃的布告，下的盖着鲜红的大印，是官府的布告，围着100多号人都在这看布告呢。就见这帮人一边看着一边皱眉，交头接耳，议论纷纷。有道是好奇之心人皆有之，张作霖也不例外，心说这什么事儿，围这么多人看，想必是有大事情。张作霖挤着人群里头，杨志博他也看，看了半天就认得几个字儿，他念书念的太少了，竟是拦路虎。张作霖心说，要知道现在呀，当初我多念点书有多好，哎呀，还得问一问。回头一看，身边站着个老者白胡，就见这老头啊两眼含泪，嘴里边嘟嘟囔囔，可能是念着布告的。其实这老头啊看了好几遍了，还要打头看。张作霖一回身冲着老者一抱拳，老先生给您添麻烦了。小伙子，什么事儿？我不认字，您能不能给我讲讲这布告上是什么事儿？
2: 哦，哎，年轻人，这么跟你说吧，要打大仗了。
3: 哦，谁跟谁打仗？
2: 咱们大清国跟小日本儿。张作霖一听啊，就知道这事儿小不了，怪不围这么多人呢。
3: 中国跟日本为什么要打仗？得问清楚。老先生，这布告上写没写？为什么呢？
2: 嗨，年轻人，你听我跟你说吧。咱们有个邻居过了鸭绿江，那不是高丽国吗？
3: 啊，那我知道。
2: 高丽国自古以来跟咱们国家就是友好的邻邦。据我所知，远在明朝的时候，洪武11年就跟咱们建交了。虽然说是咱们的附属国，但是两国的关系处得跟一家人相似啊。高丽国有个大事小情都是咱们国家给帮忙。近年来在高丽国的东边又蹦出个小日本儿，你别看日本人个头不高，可蛮横的厉害，瞅着咱们大清国软弱可欺，左一次进兵右一次进兵，咱们还老打败仗，没办法，就得向他让步，是割地赔款。年轻人，我说这话你听懂没？
3: 懂，我全知道。
2: 这不是吗？为了个高丽国，咱们跟日本又发生了争端。因为高丽呢跟咱们国家处的不错，但是日本对高丽也挺眼馋，千方百计呀，想让高丽国脱离大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6길림은행연변주현시축구리그가개막됐습니다珲春시홍색7월당의은혜구가군중별빛대무대활동이지속적으로뜨거워지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7월5일2026길림은행연변주현시축구리그개막전이珲春시에서열렸습니다이날珲春시경기장은뜨거운열기로가득했습니다오후2시많은기대속에서개막식이정식으로시작됐습니다현장에서는珲春시각가두대표발해고진공연단이다채로운공연을선보였습니다출연진들은힘차고열정적인무대를통해연변인민들의단결분진하고태평성대를함께경축하는웅장한기상을보여주었으며관중들의뜨거운박수갈채를받으며경기장분위기를한층고조시켰습니다력동적인입장음악이울려퍼지는가운데각대표팀의기수가차례로입장하며연변축구리그의활력과풍채를충분히보여주었습니다이어서주정협주석조금성조당위부석이며珲春시당위서기림소림이2026길림은행연변주현시축구리그대회명칭후원사인길림은행과협찬사인배기맥주대표에게감사패를수여했습니다이어서조인대상무위원회주임최홍송이2026길림은행연변주현시축구리그개막을선포하자경기장을가득메운 18,000명의관중들은뜨거운환호와박수로개막을축하했습니다맑은호각소리가경기장전역에울리자개막전이정식시작됐습니다대결양팀은珲春시대표팀과안도현대표팀입니다경기장에서양팀선수들은왕성한기세와앙양된투지로공격과수비의호흡을잘맞추었고인터셉트패스슛등멋진순간들이끊이질않아현장관중들에게볼거리가풍부한경기를선사했습니다치열한경쟁끝에마지막으로珲春시대표팀이4-0으로안도현대표팀을이기며순조로운첫승리를거뒀습니다경기후림소림은또珲春팀운동원과코치들을친절히위문했습니다이번축구리그는주체육국각현시정부에서공동주최하고전주8개현시에서각각한개대표팀을조직해경기에참가하도록했습니다리그가정식개막함에따라앞으로2달여간8개